그날 하자고 했던 거? 까치다게 흔히 또 그네 라자봉 보이는 것처럼 하냐 하이 그날 하자고 했나이? 까치다게 라자봉 흔히 라자봉 거 따봉 내 라자봉 거 테레빈 네히 가능할까? 속윈더 싱

0: 아까 아싸 따문이 꼭 가져 왔네. 응? 까미니 뭘 웃는 거게?
1: 누가 디바? 아, 가르미 신사. 브리티트이 부니 녹녹 부니 두아르 칼라이 모야 팔리마던고.
0: 아스 누니야 코블롱 버는 파이 화이다. 응? 지니오 하워 마이마자나이 랑그나 마우스도 동시바.
1: 하이바노 살아르르 토프 샤바모 탕고 볼레 부 브리시 양시 클라시구나 엠네 까작 마 까작 하이브케 부누고 까작 우다시도
0: 브링케 바라 하이데.
1: 바라야 슬르 아 능담티르 누부시 하이디 이거 마이크리르 가사피디